주워 기아후레 와라 하얀 마타 내 하고 이때 호이다 사카마 노이야 하우 이와잉아 누리한테 마 디니 디니 아프리아 웨 오프라 쿠라 오 히카이노 웨

0: 뜨거워.
1: 아, 또 오래 기름가 이때 타이머타이 고리로 지어내 고때 다 바라바라 땅을 데려. 게 안오네이해. 아, 고때 아오해리래네. 고때 다 바라바라 땅을 데려. 게 빠야 이때 파가로모. 네, 마로토 이때 땅이 오데려. 가랑오 나이때 아타후아. 오때 오데려 와야타 오데려 파이코리로 타카이코리로. 이따히와 아까 아까 외다 히카포헤헤 코테레오 파카푸타이가 마 코레로 테타요라 피리테레오 마오리 그래가 코테레오 카우타 모쿠 모쿠타 쿠에 코레로네 코테레오 카우타 코테레오 카모 효토누치아 테훈가 파카로고 마야나 헤하우와우나 코레로 야쿠에 코레로 마야나 헤메안누이테라 캬마라 마이
0: Are here and got to hang out the toy for God, forgot it, up to the five for yard, the most
2: of the world to forget who my daughter of a Jahiki, the man. Kite Fakafiti, it the Karakia, Kiroto, it the party. Now, Jahiki, Jarongoai, ah, to Pepeha, Ihikia, could the man out toy. The man, who quake, kite Fakawaha, it to Fana. I tō hapu me tō iwi. Kia hiki ake ai o rātai mana i roto i tō reo. E hara i te mea he māma te mahi whai kōrero. I te mea ko te mana o tō whānau, tō hapu, tō iwi kairuna i o pokohiwi. I te mea ko koe kai te whakawaha i nā whakaaro o tō iwi. Nō reira, ko tāna i rongo tuatahi i tēnei rana. Ki taua āhuatanga o te whai kōrero. Ahakoa, kai te whakatau koe i nā manuhiri meroiti nei. Kei te whakatau koe i nā manuhiri nui nei. E hara i te mea māma. Nō reira ko tāna. He ū. Engari ko tāku. He penupenu i te kaimāro. E māma i tāna horo i e nei mahi.